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 데이 미아르. 히딩 1 메뉴만 하자며. 밥 생각 없다며. 맞네.
2: 그럼 마무리 할까?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0: 어디든 간다. 여기 코님.
1: 아이 뭐 슈퍼스타. 얼마나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셨니?
2: 고가인 물품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너 깜짝 놀랐어.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살았네.
4: 아노 manood ng GSE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
0: Ready? And go!
5: Haha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